0: 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. 공상구하면 어쩌려고?
1: 앞이 빈대라 공상구하면 교환성으로 수하면 됩니다.
0: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. 정신 차려.
1: 네.

0: 성관님,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. 혹시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.
1: 바보냐?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?
2: 안 믿으면 가봐.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.
0: 맞습니다.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.

0: 向您报道。
1: 你就是新来的警卫排排长郑瑞吧？是。警戒性蛮高的嘛。司令部赵驻迪处长派我来的时候跟我说，谈判越是接近成功，越是要提高警惕，防止敌人勾机跳墙。
0: 他跟我说，你曾经执行过保卫彭老总的任务，并且完成的不错。
1: 你刚刚伤愈，就派你过来了。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，有你在我就放心了。
0: 首长，得知要来保护您，我实在是太高兴了。
1: 回国以后不想退役？
0: 不想，就想一辈子当兵。
1: 好好干，你这样的人才，我家需要你。
0: 谢谢首长，绝不会让你失望。오늘
2: 밤 목적은 내봉장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죽여야 한다.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거야.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.
3: 대한민국 만세!
4: 대한민국 만세!
3: 대한민국 만세!
5: 총을 안 씁니까?
2: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,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.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. 알겠냐?
6: 알겠습니다.
2: 출발!

0: 없애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1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.
0: 덤벼!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쳐!
2: 정우정! 정우정!
3: 네. 정우정! 정우정!
2: 马上送到医护站，不惜一切代价抢救！ 快！
4: 主任！
2: 快！ 慢点！ 快快快！ 快！ 把美国人叫来，让他们亲眼看看。
5: 李队长，
2: 快去！